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번호 26 루체로 리체 바이올린 페로 감바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운유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입니다. 전악장이 다 좋지만 특히 마지막 악장 4악장은 알라 칭가레제 집시풍으로 되어 있죠. 가장 인기 있는 악장이고요. 따로 떼어서 앵콜곡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게 비올라 트리오 반드로가 함께합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 4중주 곡 가운데서는 슈만의 곡과 더불어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곡이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그의 비올라, 트리오 반더러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마틴 메일만의 어텀 랜드스케이프, 가을 풍경, 하워드 헨슨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틴 메일만의 Autumn Landscape 가을 풍경, 하워드 헨슨이 주연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 곡 정해놓고 대곡 위주로 해설과 함께 음악 심도 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전해드립니다. 1773년은 이 모차르트한테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특히 교향곡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차르트가 빈에 갔던 목적은 빈에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에 커다란 예술적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빈에는 모차르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대가 바겐자일, 그리고 모차르트와 친해지는 디터스도르프, 그리고 얼마 후 빈 궁정악장이 돼서 모차르트와 경쟁하게 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 레오폴트 호프만, 요한 바티스트 바넬 같은 대작곡가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제프 하이드는 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이 빈 음악회의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단조 교향곡을 여러 번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빈에서 얻은 이 같은 음악 체험이 이 모차르트의 예술적 양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일군의 작곡가들은 이 새로운 움직임을 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에 반발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려는 문학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정신운동이죠. 자주 언급하는 질풍노도, 슈트루먼트 드랑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에서는 비감 어린 극적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단조를 선호하고 또 밀도 있는 주제나 동기조작법, 발전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그 영향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요제프 하이든의 경우 이미 1772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모차르트도 적지 않이 그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773년에 모차르트에게서도 단조 교향곡이 나오게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미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모차르트는 단조보다 장조를 선호했죠. 그래서 교향곡도 이 G단조 교향곡 25번과 40번 두 곡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곡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죠. 작은 G단조가 25번이고요. 큰 G단조가 4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혹 잡지 편집하다가 둘이 혼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미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보팅의 번호 78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웨르크 할루벡의 탄젠토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보트켄번호 78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웨르크 할루벡의 탄젠트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인 중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는 말은 대체로 아주 짧습니다. 와, 하늘 좀 봐. 날씨 미쳤다. 이런 날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라도 나가고 싶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가을이네. 날씨가 궂을 때는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정말 좋은 날에는 말이 짧아지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혜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길이의 감탄사가 어울리는 날일까요? 아무래도 낮엔 제법 덥기 때문에 와 좋다 아주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나오죠. 하늘만큼은 누가 봐도 가을이구나.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만족해도 좋을 겁니다. 조만간 찾아올 테니까요. 와 좋다. 정말 짧은 감탄사 하나면 충분한 그런 가을날 말이죠.

이진희님께서 딩딩딩딩딩딩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어요. 사둘구 하나 쓰시는 분 정말 정말 좋은 날 그렇게 감탄사를 외치셨나요? 우리 애청자 이명실님 선곡표 보고 흐뭇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보고 가을 여인이라고 칭해 주셨네요. 이명실님도 가을 여인이시죠? 우리 모두 가을 여인. 이영선님도 가을 하늘 구름은 높이 높이. 서혜수님 풋대추 참 맛있는데요. 아, 이 차례상에 이 풋대추가 올라오겠군요. 군침이 돕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진짜 살짝 더운 기운이 느껴졌죠.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엔 와 좋다. 이렇게 짧고 굵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날들이기를. 그런 바람을 담아서 노래로 미리 쾌청한 하늘을 먼저 만나볼까요?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The lark in the clear air. 맑은 하늘 위 종달새. 이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일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겠노라고 이 설렘과 기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미뉴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모든 혼란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 음악을 듣고 있어요.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노래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미뉴는 아일랜드 노래였습니다. 맑은 하늘 위 종달새. 메저 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의 세메 올비도 오트라베스. 당신이 날 잊었다면. 이별 후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아마 날 잊었겠죠? 그럼에도 난 그댈 계속 기다릴 거예요.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당신이 더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애절한 가사의 노래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의 하모니입니다.

20세기 멕시코 노래 이 깐시온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구스틴 라라의 볼레로였어요. 노케 데 론다, 론다의 밤. 론다의 밤이여, 내 발코니를 얼마나 슬프게 지나치고 스쳐가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마음을 달빛에 빗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깐시온, 후안 가브리엘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날 잊었다면. 테너 플란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가 함께 불렀습니다. 황용주님께서 매미 울음이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고 브람스의 갈색 리듬과 쇼팽의 따르르 야상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하시면서 제주에서 사연 주셨어요. 이 애절한 멕시코 깐시오는 어떠셨나요? 여기 진짜 가을 여인이 계시네요. 권미류님, 가을에 태어나신.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듣고 계시다고. 가끔 이렇게 저 여기서 듣고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권미류님, 고맙습니다. 공숙경님, 하늘 보러 잠시 나갔다 와야겠어요. 네, 오늘 진짜 지금 이제 햇볕은 조금 그 따가움이 좀 가셨으려나요? 잠시 숨 좀 돌리고 오시죠, 공숙경님. 8644 쓰시는 분. 아침에 좀 쌀쌀하게 겉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햇님이 쨍한 바람에 겉옷이 짐이 되고 말았네요. 추석 지나면 진짜 가을이 오려나요? 저녁에도 겉옷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를 골골거리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위베르 지호의 샹송. 샹송의 명곡이죠. 슬르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였습니다. 파리의 하늘도 지금 이곳 하늘처럼 이쁘려나요? 파리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인데요. 파리의 하늘 아래 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거닐고 있지. 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율 위로 그들의 행복이 지어지네. 파리의 하늘 아래 센강은 흐른다. 영화 주제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윤승재님께서도 저도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신고해 주셨어요. 0184 쓰시는 분, 가을은 짧고 추석 연휴도 짧고 노날 방송 시간 한 시간도 짧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렇게 아쉬워야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일 찾아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브린디시 축배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 사귀의 여인 비올레타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청년 알프레도가 먼저 축배를 제안하면 비올레타가 답하고요. 파티의 하객들이 모두 잔을 부딪히며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두 사람. 이 알프레도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을 듣고 난 뒤 비올레타가 부르는 노래. Estrano sempre libera.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감상하시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달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격의 여인 비올레타의 아리아였죠.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 이 순수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에 난 사랑 따윈 몰라 자유롭게 살 거야 소리치지만 이상하다 이상해 제목에서 얘기하죠. 사실 그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알프레도의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먼저는 마십시다 행복한 술잔으로 파티의 합창곡 축배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작품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 중에서 첫 번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죠. 소프라노 엘린 매너 앤 토마스의 음성입니다.

헨델의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린 매너앤 토마스가 불렀습니다. 이 헨델의 오페라를 아주 풍성하게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추석 특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난 인간의 목소리.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이 헨델 같은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와 아름다운 아리아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오페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좀 낯설지 않을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죠. 정말 이야기 보따리세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고향은 어떤 곳일까?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오래 살았던 곳일 수도 있고 그저 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독일 시인 아우구스트 폰 플라텐, 그가 보덴제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어지는 시 보덴제에서인데요. 보덴제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 나라에 걸쳐 있는 큰 호수. 알프스를 바라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수라 예부터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오갔던 곳이죠. 플라틴은 시 첫 번째 부분을 바로 그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순풍이여 도출 부풀려다오. 내 배를 저 먼 기슭으로 실어가다오. 떠나야 한다면 난 기꺼이 떠나리라.

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내가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꺼라 스위스의 들판이여. 순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비록 내가 이곳의 황홀함 속에 머문다 해도 저편에서는 사랑의 끈들이 날 붙잡고 있으니. 참 행복한 귀향이죠. 눈앞에 펼쳐진 보덴제 풍경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고향을 향하는 시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저편에 있는 사랑하는 이가 그를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르면 고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 그대의 백합 같은 손을 잡으리라 기대했소. 더욱 다정한 인연이 우리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요. 아, 슬프도다. 그댄 나보다 먼저 떠났구려. 훨씬 더 좋은 고향으로. 아, 슬프도다. 나 또한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머지않아 내 작은 배를 몰아 그 더 좋은 고향으로 가기를. 오, 사랑하는 이여. 첫 번째 부분에서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하지만 돌아가 보니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는 곳이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의 훨씬 더 좋은 고향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죽음 너머의 세계가 되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고향, 먼저 떠난 사랑이 있는 고향. 그 사이에서 이 고향이라는 말의 뜻도 달라집니다. 슈만은 플라테네 시 보덴제의 서를 작곡하면서 시의 두 부분을 모두 하나의 작품 안에 담습니다. 1846년 작곡되고 48년에 출판된 네 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의 제2곡. 피아노 반주 없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부르는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 하나의 보덴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고향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고향으로 바뀌는 노래. 슈만의 암 보덴제, 보덴제에서입니다.

고향을 노래한 슈만의 합창곡 보데노소에서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슈만의 합창곡입니다. 요랑의 무리.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저 홀로 쓰러지고 저 홀로 일어서는 갈대에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온 몸으로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을 끊임없이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조동래 시인의 갈대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흔히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그건 결코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쓰러졌다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데요. 갈대는 그렇게 매번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바람을 베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말 쉽게 해선 안 될 것 같네요. 누군가는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바람과 맞서는 중인데 그것을 그저 흔들림이라고 해버려선 안 되겠죠? 갈대는 오늘도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중입니다. 황희종 작곡 갈대꽃 가운데 1장 중몰이, 2장 중중몰이 준비했습니다. 윤문숙의 해금과 최지혜의 가야금, 장은선의 검은고연주입니다.

황희종 작곡 갈대꽃 가운데 1장 종머리, 2장 중중머리 들으셨습니다. 윤모숙의 해금과 최지혜의 가야금, 정은선의 검은고연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갈 때는 그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사실 처절하게 쓰러지고 다시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일어나는 그 씩씩한 갈대를 닮지 않았을까요? 이어드릴 곡은 도종환 씨, 류영선 작곡 흔들리며 피는 꽃 함께하겠습니다. 문현의 노래입니다.

남의 용왕 우연 득병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심영섭 작곡 난감하네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도정환 씨, 류영선 작곡 흔들리며 피는 꽃 문연의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붉은빛 엉기고 자주색 겹쳐 유독 선명한데 모습이 어찌나 비슷한지 그 이름 얻었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비교가 안 되니 가을날 작은 밭두둑에서 흐린 눈동자를 굴리네. 조선 중기 문신 장유가 지은 시입니다. 개관화, 즉 맨드람이 꽃을 노래하고 있죠. 개관이라는 말은 달개 머리 위에 있는 볕을 가리킵니다. 맨드람이 모양이 닭볕과 비슷해서 개관화라고 하는데 닭볕과 꽃이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네요.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박세당은 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자웅을 겨루어도 두 발톱 거만하게 세우지 않고 꿈에서 깨면 한바탕 울음소리 들려줄 듯 항머리에 붉은 점과 모척이나 비슷하고 소쩍새가 토한 핏자국과 조금 견줄만하네. 봉선화야 양귀비야 질투를 멈추렴. 맑은 저녁 햇살 속에 꽃꽃이 서 있는 저 모습을 보아라. 박세당의 시에서는 맨드람의 당당함을 칭송합니다. 닭은 자웅을 겨루려고 발톱을 세우고 요란하게 울지만 맨드라미는 고요하면서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기로는 봉선화, 양귀비도 모자랄 것 없지만 그 당당함으로는 맨드라미를 따라갈 수 없으니 질투하지 말라고도 했죠. 선비들이 맨드라미를 사랑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범중, 안순태, 노경희의 알고 보면 반할 꽃씨라는 책에 인용된 시들 소개해드렸네요. 옛사람들이 꽃을 칭송할 때 그 특징을 사람의 좋은 품성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봉선화나 양귀비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맨드라미는 당당하고 절개 있는 사람과 같다고 했죠. 붉은 꽃이 되고 싶다면 부디 맨드라미처럼 꼿꼿하게 피어라. 옛 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변종혁 유희정 편곡 경시조 너에게 꽃이다 들으셨습니다. 이현아의 노래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현악 영산회상 상현도들이부터 하현도들이까지 감상하시죠. 이두원의 단소와 이정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0: 현아 경산 회상 상현도들이부터 하현도들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도원의 단소와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판소리 춘향가 우리정 이별 대목 준비했는데요. 흘러내리는 치마자락을 끌어다가 눈물을 닦으며 한양가는 이도령을 보러 나가는 춘향이를 그리는 대목입니다. 김소희의 창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도련님 할일 없어 방자 따로 가신 우어 춘향이 허망하여 형

한잔 들여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적 없이 구.

그릇에 치면서 농림수벌 당독하여 솔싹 내려 옆에다 놓고 잔디 땅 넓은 곳에 두 다리를 턱을 치고 중간이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쩔꺼나 청춘 젊은 연이 서방이별이 웬일이며 독수공방 너희 살고 내가 이리 사지를 말고 도리어

거리거루 거니 산교도 나온다 가도병마 좌우나절 산교 공이 아야 봉원같이 나오는디 그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소령 비룡같은 보살동 투지어 울고 나오난디 독립소벌당도 하니 춘향의 울음소리가 귀에 헛뜻 들리거늘 이에 방자야 이 울음이 분명 춘향의 울음이로구나 잠깐가 보고 오느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어따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아 이놈아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울겄소

얼풀여 안고 아이고 준영아

야,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아주 저기고 그제자리오 가면정 이별이 되지만은 살려두고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일이 가져오르라 술 한 잔을 들고 예수 도련님 약주 약수 금일 송군 수지은 주님 술이나 언젠 그 잡수시오 도련님이 잔을 들고 눈물이 특거니 맺거니 천하의 문물 수리로다 합반주는 모르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루어서 먹더리 삼매를 하신 후에 춘향이 지환 벗어 도련님께 올리면서 여자와 굳은 절행 지환빛과 같은지라

이 미치 환 받고 대무색경 올래 아주며 장부의 멀그름 마음이 거울빛과 같으니라.

아돈도 돈에 떠오를 줄을 모르고 있을 적 방자보다 답득어버이오라고 아 여보시오 도련님 아따 좀 그만 갑시다 도련님 할 일 없어 마루하고 홀라우다니 춘향이 정신을 차려 한 손으로 밟고 피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도련님 득자리딘 털이 얕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기나 청주원하여 주어 마른 가재 내 후벌 채런디 임원 꼭부들고 와흔인돈네 저방자 미워라오 이라 독점하를 몰아 다랑다랑 다랑다랑 헐헐헐 넘어가니 그대의 춘향이는 따로 갈 수도 없고 높은데 올라서서가 이제 마구 서러런 코 우리 언님 가신 돈데만

아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그제 어디 벅서 초자

이 정으로 지요 집으로 가자소니 우리 도련님 안고 놓고 놓던디와

판소리 춘향가 오리정 이별 대목, 이도령과 이별하는 춘향의 슬픔을 노래한 대목이었습니다. 김소희의 창과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나무가 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준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 줄기와 가지는 하늘로 올라가며 잎과 꽃을 피워낸다. 나무는 상승하려는 의지에 구체적인 현현이다.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상승 이미지 관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인간이 욕망 때문에 땅의 노예가 됐을 때 나무는 그보다 좀 높은 데를 가리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정신이 구름 잡는 식으로 허황해지려고 하면 그 뿌리로 땅을 가리켜 보이기도 한다. 정현종 시인의 산문집 빛 언어, 깃 언어 중에서 나무 이야기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나무는 아름다운 풍경과 그늘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온 몸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는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상승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늘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정현종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하늘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너무 허공만 보고 있다 싶으면 땅에 단단히 내린 뿌리를 보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9월에 나무 곁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꼭대기를 바라봐야 할까요? 뿌리를 보아야 할까요? 또는 그저 기대거나 껴안아야 할까요? 그저 나무 곁으로 가면 나무가 다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김정민, 김소연, 김선희 작곡 나무 그늘 아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로 광화문이 광화문이라고 불리게 된 지가 6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세종 8년인 1426년 경복 그 입구에 있는 이 문에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소가 됐죠. 온 세상이 널리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광화문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네요.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고 일교차가 무려 300도에 이른다는 것. 수많은 운석이 쏟아져 흉터 많은 얼굴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지구로부터

cm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달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향한 쪽으로 조금 길어진 달걀 모양이라는 것. 달에서도 문퀘이크라고 불리는 월진이 발생한다는 것. 달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남긴 발자국은 수백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달엔 대기가 없어서 태양이 떠도 하늘이 어둡다는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세상 풍경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Fly Me to the Moon의 프랑스어 버전이었습니다. 제목이 Volons vers la Lune였어요. 달을 향해 날아가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라우라 피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소현 씨, 점점 차오르는 달을 보며 작은 소원 하나 빌었네요. 그리고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아, 나 아도 몸무게가 달에 가서 줄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좀 너무 멀고 힘들죠? 그쪽까지 가기는? 네, 여기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한 씨, 우주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어느덧 들판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른 저녁 따뜻한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6시에 채널을 새음으로 맞춰둡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시작과 함께 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김경한 씨.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새음 가족이신 배우 박지원 씨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내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륜드미엘. 제목이 프랑스어인데 허니문이라는 의미죠. 이 곡 프랑스의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 오너 윈테르슈타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을 바우바우 아들라, 독일 출신의 집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와 작곡자인 오너 윈테르슈타인이 함께 기타를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요란 술샤르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독일의 집시 기타리스트 바우바우 아들러가 연주한 룬드미엘 허니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YJL1030님,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했는데 좀 멋진 음악을 들으며 힐링합니다. 빌라로보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0426번 쓰시는 분, 딸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데리러 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음악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따님과 함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345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샤를 아즈나브르의 곡을 청하셨는데요. 이 곡도 좋아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억문에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이죠.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배우로도 여러 영화에 출연을 했었죠. 샤를 아즈나브르가 노래합니다.

세 곡의 샹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1960년대 오래전 샹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es Amants, 연인들이라는 곡이었어요. 샬레 듀몽이 작곡하고 에디트 피아프가 작사한 곡인데요. 노래를 샬레 듀몽이 불렀죠. 이 익숙한 피아프의 목소리도 있지만 뭐 본격적인 듀엣곡이라고 하기엔 좀 뒤로 물러서 있고 코러스를 넣어주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샬레 듀몽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의 코러스가 함께한 레자몽 연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크리스토프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데뷔한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가수입니다. 그냥 크리스토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어요.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알린이라는 곡, 그의 뭐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거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샬라즈나부르,

동유럽의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엉문의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에버라이트008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금도 라이브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하셨네요. 6년째 해외에서 고정 청취자인데 오늘 알았어요. 저는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아이 낳고 코로나 시절 혼자 수유하면서 갇혀 있을 때 세음 들으며 살아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BBC 라디오보다 세음 음악 선곡 퀄리티가 월등하다고 주변에 얘기하며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BBC가 참 엄청난 라디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주변에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라이트008님 스코틀랜드에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금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002년 4월생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과 동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 아들이 9월 23일부터 잠시 한국을 떠납니다. 공부하러 일본으로 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아들이 건강하게 목표했던 것을 차곡차곡 해내길 응원하며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23일 날 떠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계시겠죠? 네,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르보 페르츠의 곡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오늘은 영국 출신의 두 연주자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인 슈피겔이었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726번 쓰시는 분, 퇴근길 부산 광안대교의 가을 저녁이 아름답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네요. 네, 부산 이 바닷 광안리에 멋진 풍경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956번 쓰시는 분, 음악과 사진이 어쩜 이리 잘 어울리는지 가슴이 파르르 떨립니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사진 보시면서 문자 주셨나요? 그리고 3158번 쓰시는 분, 슈피겔인 슈피겔이 흘러나오는 지금 도서관 창밖으로 점점 차오르는 달이 빛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며칠 후면 아주 꽉 차겠죠? 문자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해가 정말 짧아져서 이제 뮤직 인사이드를 들려드릴 무렵이면 어둑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둑한 하늘이 펼쳐질 때는 첼로 선율이 떠오르고 깊고 푸른 빛과 슬픔을 잘 다루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데이빗 달링의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죠. 오늘은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2009년 앨범 Prayer for Compassion에 수록된 곡인데 이 앨범의 곡들은 기억, 연민, 용서, 전쟁, 평화, 삶, 그리고 자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Remembering Our Mothers, 이 곡의 제목이 My Mother가 아니라 Our Mothers라는 것에 마음이 머뭅니다. 데이빗 달링은 왜 Our Mothers라고 했을까?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이면서 모두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하는 곡이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곡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의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 사데 21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하나의 언어처럼 탐구한 현대무용 작품이었는데 데이빗 달링의 깊고 웅장한 선율이 어떤 무용으로 피어났을까 궁금해집니다. 데이빗 달링의 작품 중에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이너 블루가 고독한 저녁이라면 Remembering Our Mothers는 기억이 머무는 저녁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첼로가 낮은 음으로 기억 너머의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저녁. 거기엔 나의 어머니도 있고 우리의 어머니도 있고 시대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깊고 장중한 그리움을 품은 곡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기억 속으로 잠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 슬픔보다 더 깊고 오래된 슬픔, 연민의 마음으로 떠올리는 세상 모든 어머니. 데이빗 달링이 그린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쩌면 마치 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은 존재가 아닐까. 작게는 오늘 저녁 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주는 마음이고, 크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데이빗 달링이 작곡하고 연주한 곡 Remembering Our Mothers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어드린 곡 역시 어머니에 대한 곡이죠.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전해드리죠. 체코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죠. 막달레나 코시에나의 노래,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그리고 앤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스페인의 시인 미겔 에르난데스 시에 실비아 페레스 크루스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는데요. 카탈로니아 출신의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전쟁의 참상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깊은 슬픔이 담긴 시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막달레나 코셰나의 노래, 메조소프라노죠. 그리고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안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5805번 쓰시는 분, 어제가 친정어머니 기일이었는데 오늘 음악들이 오랜 그리움을 더 깊게 합니다 하셨네요. 또 0810번 쓰시는 분도 못 갈 뻔했는데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 성묘 다녀가는 길입니다. 막히는 길이지만 같이 라디오 들으며 노을도 보며 가니 참 좋네요. 항상 고맙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죠? 참 좋은 남자친구분이시네요. 네, 081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애청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경숙 씨, 한 달 전 별안간 남편을 멀리 보낸 친구 민자, 자매 같은 친구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늘 이 시간을 경청하는 친구니 음악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곡을 정하셨어요. 네, 자매 같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음악 한 곡 전해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친구분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으신 곡 빈센트였죠. 돈 맥클린의 노래. 돈 맥클린이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고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듯 곡을 만들었고 불렀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420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초가을, 이른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산책을 나왔어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던 곡,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의 넘버 Once Upon a Dream 이었습니다. 어제는 This is the Moment, 또 다른 넘버를 전해드렸죠.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두 곡이죠. 오늘은 Once Upon a Dream, 지킬 박사의 약혼녀 엠마가 부르는 노래죠. 이 곡 오늘은 린다 에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빈센트 듣는 동안에 띄워드렸던 사진을 보내신 분이네요. 중3 아들이 노을 사진을 찍더니 엄마 새음에 보낼 거죠 하네요. 와 멋진데 했더니 씩 웃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말수가 줄어든 아들이 건넨 노을 한 장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 오늘도 새음과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멋진 노을 사진. 네, 그 숲 위로 펼쳐지는 구름과 또 지는 해. 노을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밀롱가 트리스테입니다. 슬픈 밀롱가죠. 셀리 포터 감독 주연의 영화 탱고 레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인데 영화에서는 그 둥근 원탁 앞에 앉아서 새로운 그 새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빈 종이 위에 연필을 집어드는 장면에 바로 이 곡이 흘렀습니다.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영화죠. 마농의 샘 OST에서 Générique Fin 전해드렸어요. 엔드 타이틀이죠. 이 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의 선율을 인용했죠.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Jean-Claude Petit의 곡이었고요. 하모니카 연주는 투츠 딜레망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세의 오페라 하바네라 가운데 카르멘 그리고 라꿈파르시타 뭐 탱고를 대표하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접속곡이었습니다. 마르티나스 리투아니아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자 마르티나스의 연주 그리고 헝가리안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밀롱가 드리스테 세바스티안 피아나 아르헨티나의 그의 곡인데요. 밀롱가 드리스테를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영화 음악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입니다. 스텔비오 치프리아니라는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셔도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음악은 많이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음악, 영화 Femmina Ridens, 웃는 여자라는 1969년 이탈리아 스릴러 영화인데요. OST에서 마리의 테마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였죠. 헝가리의 전통 춤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쓴 곡. 이 곡을 요셉 랜드바이, 헝가리의 유명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랜드바이의 아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셉 랜드바이 주니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의 연주 몬티의 차르다시.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이었는데요. 실바나 망가노와 밀바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다모레 시무오레, 사랑으로 죽다라는 1972년 영화의 테마곡을 출연했던 배우이자 가수 밀바가 노래했습니다. 모리꼬네와 밀바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페미나 리댄스, 웃는 여자라는 이탈리아 영화의 OST에서 마리의 테마,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주윤 씨의 신청곡입니다. 내일이네요. 9월 23일은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50주년 되는 금혼식 날입니다. 1976년에 만나셔서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두 분은 각자 회사에서 퇴근 후 안국동 화실에서 만나 그림을 배우시고 주말에는 함께 스케치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또 매일의 데이트 후에는 아빠가 창작하신 시 한 편씩을 엄마에게 적어주시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댁에는 그 시절에 그리셨던 유화 그림이 걸려있는데요. 무려 50년 전 그 시절 부모님의 데이트가 참 순수하고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반세기를 함께 지내오신 두 분,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의 사연이 깃들어 있는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가족이 다 함께 모이신다고 하셨는데, 네,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하루 앞당겨 전해드리겠습니다. 얼굴, 우리 가곡이죠. 신귀복 작곡, 신봉석 작사, 얼굴을 정하셨어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고요. 이성우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지난 2008년 독일 düsseldorf의 벤라트 노인 요양시설 앞에는 조금 특별한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란 바탕에 초록색 H가 있는 표지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벤치까지 실제 버스 정류장과 똑같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 만들어진 가짜 버스 정류장은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종의 다정한 거짓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어르신들은 주로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곤 했다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였다고 하죠. 세상은 그제야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다고 설득하는 대신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함께 버스를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 곁에 앉아 버스가 늦는 것 같으니 우리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올까요? 그렇게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차를 마시는 동안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어르신들은 다시 당신들의 공간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괜찮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죠. 독일의 요양원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독일을 넘어 세계 각국의 돌봄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족을 보살피러 가는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고 보살필 아이도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대신 가장 안원했던 시절의 기억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드린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습니다. 비록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는 가짜 버스 정류장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나중까지 남는 것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핀 기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곳.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에 어떤 기쁨과 어떤 울컥함이 담겨 있는지를 요양원 앞에 만들어진 가짜 버스 정류장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독일의 요양원에서 처음 시작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가짜 버스 정류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연주 어머니였습니다. 3145번 쓰시는 분, 아 맞습니다. 작년에 백수 넘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선망이 오면 항상 집에 간다고 하셨어요. 주로 밤에. 그때는 잘 모르고 힘들어하기만 했네요. 버스 정류장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이제 전해드릴 곡은 영화 음악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영화였죠.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전해드리죠. 부온 주어르노 프린치페사 니콜라 피오바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주인공 구이도의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긴 트랙이죠. Buongiorno Principessa, 안녕 공주님. 그 아내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니콜라 피오바니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 Gracias a la vida, Violeta Parra의 곡을 오늘 오마라 포르투 온도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1974년 버전인데요. 40대 중반의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 오마라 포르투 온도 그리고 마르틴 로하스의 기타 연주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앤 수도원에서 열린 데네브레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나이젤 쇼트의 지휘로 윌리엄 버드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프랑크 마르탱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네브레는 정교한 음정과 균형 잡힌 사운드로 정평이 나 있는 성악 앙상블입니다. 지난 2001년에 킹스싱어즈 멤버였던 나이젤 쇼트에 의해서 창단됐고요. 르네상스 종교음악부터 현대의 합창음악까지 아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습니다. 오늘 들으실 피싱 앤 수도원 공연에서는 윌리엄 버드부터 프랑크 마르땡까지 다양한 곡들을 선보입니다. 먼저 공연 초반에 연주된 곡들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시대 스위스의 작곡가 이보 안토니니의 둠 아우로라를 첫 곡으로 들으신 후에 계속 이어서 멘델스존의 엘리아 중에서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리고 스위스 작곡가 제시카 울루소이 호슬리의 천사의 음악 중에서 빛의 소리가 지닌 색채, 그리고 그 사이에를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데네브레의 합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보 안토니니의 둠 아우로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멘델스존의 엘리아 가운데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리고 방금 제시카 울루소의 호슬리의 천사의 음악 가운데서 빛의 소리가 지닌 색채, 그리고 그 사이에를 감상하셨습니다. 합창에는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였습니다. 아름다운 무반주 합창곡들을 들으니까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계속해서 떼네브레의 합창으로 르네상스 시대 영국 작곡가 윌리엄 버드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영국의 바리톤 가수이면서 작곡가 로더릭 윌리엄스가 버드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재해석한 아베 베룸 코르푸스 리이매진드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사무엘 바버의 아뉴스데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사무엘 바버의 아뉴스데이였습니다. 바버의 유명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작곡가 자신이 합창용으로 편곡한 아뉴스데이 감상하셨고요. 이 곡에 앞서 윌리엄 버드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그리고 버드의 곡에서 영감을 받은 로더리 윌리엄스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리이매진드 감상하셨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앤 수도원에서 열린 떼네브레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한 성악 앙상블 떼네브레는 지난 2001년에 창단된 이후로 정교한 앙상블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합창곡부터 현대의 음악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고요. 그동안 BBC 뮤직 매거진 코럴 어워즈, 에디슨 클래식 어워드, 그리고 오프스 클래식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피싱 앤 수도원 공연 후반부에는 20세기 무반주 합창음악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프랑크 마르땡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곡을 선보입니다. 이 미사곡은 두 개의 무반주 합창단이 노래하는 곡인데요.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땡은 이 미사를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로 여겼기 때문에 출판을 하거나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죠. 하지만 1962년에 함부르크의 지휘자 프란츠 브루너트가 계속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듬해 1963년에 이 곡이 초연되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 곡은 르네상스 종교음악의 전통 그리고 20세기 화성어법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두 개의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공간적인 음향 효과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프랑크 마르땡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에 베네딕투스 아뉴스데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입니다.

프랑크 마르땡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를 감상하셨습니다. 키리에로 시작해서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아뉴스데이까지 전곡 합창의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테네브레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 앤 스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마르땡의 미사곡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합창을 선보인 테네브레는 앙콜곡도 한 곡 들려줍니다. 존 스타이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테네브레의 합창입니다.

존 스타이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들으셨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르의 합창이었고요.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앤스도원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C장조 작품 번호 105를 들으시겠습니다.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한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C장조 작품 번호 105를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한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지난 주말 아침부터 창밖 길가에 비치는 밝은 햇살이 기분 좋습니다. 집 안에서 입던 가벼운 옷차림에 양말을 더하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아파트 뒤 산책로로 가는 길, 그 가운데 놓인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를 삽니다. 원 플러스 원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캔커피 두 개를 계산대에 올립니다. 하나는 손에 하나는 주머니에. 산책로에 놓인 벤치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 내리는 싱싱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아침이라 아주 따갑지는 않네요. 불룩한 주머니가 불편해 캔커피를 꺼내 벤치 옆에 내려놓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 그늘 아래를 걷습니다. 적당히 긴 산책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땀이 나네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른한 오후 커피를 마시려 커피 믹스를 꺼내려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캔커피 벤치 옆에 내려놓고 온 원 플러스 원의 나머지 하나, 혹시 있을까 해서 가보기로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커피 한 캔을 찾았을 뿐인데 괜히 하루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혁, 김성태 곡 꿈입니다. 소프라노 김희정입니다.

김한서 씨, 나훈영 곡 가려나,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 역 김성태 곡 꿈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였습니다. 선우호 씨, 강창식 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김소월 씨, 김동진 곡 진달래꽃,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우호 씨, 강창식 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메조스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김수월 씨, 김동진 곡 진달래꽃,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박화목 씨, 윤용하고 김규환 편곡 보리밭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현상 가운데 브라질 땅콩 효과란 게 있다. 땅콩이나 잣, 호두나 브라질넛 같이 입자 크기가 다른 것들을 한 병에 담는다. 그런 다음 병을 흔들면 제일 크고 무거운 알맹이가 오히려 맨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다. 사람 심리에서도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을 찾아 모이면 가족 안에 제일 크고 무거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한다.

카보드란 말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인데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은 무거운 그 무엇이기도 한 거죠. 명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가족 문제도 잘 해결하면 영광이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너그럽고 후련하고 또 넉넉한 마음과 해결책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Take Me Home, 필 콜터 앙상블과 라이프보트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김정태 씨, 새싹이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을 어루만져주는 음악, 당신의 밤과 음악, 그리고 당신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4147번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걷기 좋은 날입니다. 아이 재우고 동네 한 바퀴 걷는데 클래식 FM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너무 좋네요. 라디오와 나 둘만의 공간에서 듣고 싶은 밤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좀 감성적인 일과의 루틴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아마 나중에 이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19번, 늦게 퇴근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들을 수 있어요. 일하는 건 싫지만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일을 해서 힘들지만 또 화요일, 금요일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화금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을 100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계획하셨던 것들 그리고 진행 중인 일들 한번 100일이라는 뭔가 좀 상징적인 숫자니까요.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추석 특집 당신의 밤과 음악 시리즈 앨범 전곡 감상 시간 마련합니다. 2001년에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2022년 당신의 밤과 음악 방송 40주년 기념 앨범까지 해서 총 넉 장의 프로그램 타이틀

이희재 씨 신청곡, 아딘셀의 바르셰바 협주곡, 파트릭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보이치 헤플 라지스키가 지휘하는 폴란드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9467번, 서해안에 왔습니다. 노을이 예뻐서 당밤에 꼭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옥서원이라는 곳도 가보고 많은 추억 쌓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거의 9개월 만에 엄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의 건강 기원하면서 음악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보통 이 병원에서 집으로 오시면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마 빨리 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일출과 일몰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단연 일몰입니다. 아침에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루가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을 한번 보면 마음이 풀리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을 애정가기도 합니다. 멋진 사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진 보니까 조개구이에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시원한 물 한 잔이요.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퇴원하신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브루후의 콜리드라이 작품 47을 보내드립니다. 게리카의 더블 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입니다.

막스 브루프의 콜드 드라이, 게리카의 더블 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이었습니다. 서성용 씨께서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 나왔던 말로의 피아노 4중주 A단조가 듣고 싶습니다. 연내에는 들려주시겠죠 하셨는데요. 저희 9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듣겠습니다. 말로의 피아노 4중주 A단조, 크레메라타 뮤지카의 연주입니다.

서성용 씨의 신청곡, 구스타프 말러의 피아노 4중주 A단추오, 크레메르타 무지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였던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자서전, 글로리아 스타이넘, 길 위의 인생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지난 9월 2일 92세의 나이로 타계한 여성 운동가이자 작가입니다. 외모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녀에 관한 하는 외모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미모의 덕을 보기도 하고 또 피해를 입기도 해서입니다. 가령 20대 르뽀 기자 시절에는 그녀는 유명한 남성 전용 클럽인 플레이보이 클럽을 정밀 취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취재는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29살의 그녀는 그곳에 아예 취직을 합니다. 외모의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던 그곳에 일명 바니걸이 된 겁니다. 덕분에 그녀는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겪은 걸 바탕으로 성차별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사를 썼습니다. 덕분에 여성 운동가로서도 크게 인정받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 미모 때문에 활동 내내 오히려 여성 운동가 자격에 대한 끝없는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운동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존재로 취급받아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빼어난 외모 덕분에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부유한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란 여성으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 환경은 어렵고 불우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글로리아 스타인엄, 길위의 인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신사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직장을 가진 적도 없었다. 몸무게가 130kg이 넘었고 종종 셔츠에 음식 찌꺼기를 붙인 채 남들 앞에서 졸곤 했다. 이동식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살았던 나는 철들 때까지 깨끗한 옷과 취침 시간을 몰랐고 식사는 배고플 때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는 것으로만 알았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구경조차 한 일이 없었다. 스타인엄의 아버지는 트레일러를 몰고 전국을 떠도는 임시 외판원이거나 무직의 방랑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딸인 스타인엄도 어린 시절을 내내 트레일러에서 먹고 자는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 부모는 이혼을 했죠. 가족이 집이란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안 게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동기생들에 대한 충격을 그녀는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도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은가. 물론 그것만으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여성의 삶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머지않아 본격적인 여성운동가의 길에 들어서죠.

잠시 사진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뭐 환칠하고 금발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의 여성운동계의 대모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자서전, 글로리아 스타이넘 기류의 인생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 사쿠아 반제티 OST에 수록된 곡인데요. Here's to you. 존 바에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인권운동가이자 또 반전운동가이기도 했던 살아있는 미국 포크의 음악 전설 존 바에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클라라 슈만의 저녁의 음악 작품 6 중에 2번 녹턴입니다. 테레사 라레도의 피아노입니다.

미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신성한 사원에서 테너 니콜라이 게타, 바리톤 에르네스트 블랑, 피에르 데르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추 작품 3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리오 반도로의 연주입니다.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추의 1악장 트리오 반드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추 도이치번호 940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듀오고요. 연주 시간은 19분입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번호 940,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8907번 사용하시는 분, 지난 당밤 생방 때 협디 목소리로 제 사연 읽어주시고 눈 수술 코멘트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 사연 속에서 이분 사연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잘 적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며칠 사이에 수술 직후보다 더 눈앞이 뿌옇고 심지어 흰 종이에 적힌 검은 활자를 읽지 못할 만큼 눈이 힘들어졌습니다. 황급히 예약 변경해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저의 안구 상태가 워낙 희귀질환이며 최상 난이도 사례여서 처방받은 안약들 전환해서 한 달 뒤에 경과 보고 치료 방법 찾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안마 커튼 치고 어둠 속에서 더 기다림이 연장됐습니다. 음악에서나마 잠시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연주 음악인데 혹시 당밤에 신청해도 될지요 하시면서 파리자트 음악 신청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몸이 불편할 때 어떤 누가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솔직히 위로가 잘 되진 않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당연히 의학기술도 발전을 거듭 중이고요. 특히 AI 시대 특이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더더욱 의학 쪽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잘 관리하시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하나의 감각이 불편하면 또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고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마 타인들보다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듣는 그 어떤 감정선은 더 풍부하게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쾌유를 빌면서 독일 출신의 뉴에이지 명상음악 뮤지션 파리자트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죠. 배꼽을 썼던 오쇼 라즈시니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마음의 고요와 또 내면의 치유를 이끄는 잔잔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조니 투 더 센터 파리자트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 곡을 듣고 또 좀 힐링의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됐기를 바랍니다. 파리자트의 Journey to the Center, 눈이 지금 불편하신 8907번께 보내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다 완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Heart and Dream, 꿈을 가져요라는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리뉴 호프의 오보 연주입니다.

브리냐호프의 오보 연주로 하렌드렘 꿈을 가져요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는 말은 대체로 아주 짧습니다. 와, 하늘 좀 봐. 날씨 미쳤다. 이런 날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라도 나가고 싶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가을이네. 날씨가 궂을 때는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정말 좋은 날에는 말이 짧아지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혁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길이의 감탄사가 어울리는 날일까요? 아무래도 낮엔 제법 덥기 때문에 와 좋다 아주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나오죠. 하늘만큼은 누가 봐도 가을이구나.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만족해도 좋을 겁니다. 조만간 찾아올 테니까요. 와 좋다. 정말 짧은 감탄사 하나면 충분한 그런 가을날 말이죠.

9월 2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동요로 문 열었습니다. 최복현 씨 안동은 곡 가을. 아, 이 귀여운 의성어와 으태어가 참 마음을 그득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롱대롱 대추 아래 추석빛이 물들고 토실토실 밤송이엔 가을이 익어간다. 때릉때릉 방울벌레 들국화 꽃 피우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노래 자랑한다. 이 가을의 아름답고 풍성한 시골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카펠라 그룹 하늘잔디의 정말 사랑스러운 하모니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진희 님께서 딩딩딩딩딩딩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어요. 사둘구 하나 쓰시는 분, 정말 정말 좋은 날. 그렇게 감탄사를 외치셨나요? 우리 애청자 임양실님. 선곡표 보고 흐뭇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보고 가을 여인이라고 칭해 주셨네요. 임양실님도 가을 여인이시죠? 우리 모두 가을 여인. 이영선님도 가을 하늘 구름은 높이 높이. 서혜수님.

부대추 참 맛있는데요. 아, 이 차례상에 이 부대추가 올라오겠군요. 군침이 돕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진짜 살짝 더운 기운이 느껴졌죠.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엔 와, 좋다. 이렇게 짧고 굵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날들이기를. 그런 바람을 담아서 노래로 미리 쾌청한 하늘을 먼저 만나볼까요?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The Lark in the Clear Air. 맑은 하늘 위 종달새. 이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일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겠노라고 이 설렘과 기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메뉴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모든 혼란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 음악을 듣고 있어요.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노래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미녀는 아일랜드 노래였습니다. 맑은 하늘 위 종달새. 메저 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의 세메 올비도 오트라베스. 당신이 날 잊었다면. 이별 후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아마 날 잊었겠죠? 그럼에도 난 그댈 계속 기다릴 거예요.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당신이 더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애절한 가사의 노래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의 하모니입니다.

20세기 멕시코 노래 이 깐시온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구스틴 라라의 볼레로였어요. 노케 데 론다, 론다의 밤. 론다의 밤이여, 내 발코니를 얼마나 슬프게 지나치고 스쳐가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마음을 달빛에 빗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간수연 후안 가브리엘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날 잊었다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가 함께 불렀습니다. 황용주님께서 매미 울음이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고 브람스의 갈색 리듬과 쇼팽의 따르르 야상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하시면서 제주에서 사연 주셨어요. 이 애절한 멕시코 깐시오는 어떠셨나요? 여기 진짜 가을 여인이 계시네요. 권미류님, 가을에 태어나신.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듣고 계시다고. 가끔 이렇게 저 여기서 듣고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권미류님, 고맙습니다. 공숙경님, 하늘 보러 잠시 나갔다 와야겠어요. 네, 오늘 진짜 지금 이제 햇볕은 조금 그 따가움이 좀 가셨으려나요? 잠시 숨 좀 돌리고 오시죠, 공수경님. 8644 쓰시는 분, 아침에 좀 쌀쌀하게 겉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햇님이 쨍한 바람에 겉옷이 짐이 되고 말았네요. 추석 지나면 진짜 가을이 오려나요? 저녁에도 겉옷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를 골골거리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위베르 디호의 샹송. 샹송의 명곡이죠. 슬르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였습니다. 파리의 하늘도 지금 이곳 하늘처럼 이쁘려나요? 파리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인데요. 파리의 하늘 아래 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거닐고 있지. 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율 위로 그들의 행복이 지어지네. 파리의 하늘 아래 센강은 흐른다. 영화 주제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윤승자님께서도 저도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신고해 주셨어요. 0184 쓰시는 분, 가을은 짧고 추석 연휴도 짧고 노날 방송 시간 한 시간도 짧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렇게 아쉬워야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일 찾아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브랜디시 축배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 사귀의 여인 비올레타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청년 알프레도가 먼저 축배를 제안하면 비올레타가 답하고요. 파티의 하객들이 모두 잔을 부딪히며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두 사람, 이 알프레도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을 듣고 난 뒤 비올레타가 부르는 노래 에스트라노 샘플레 리베라,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감상하시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교계 여인 비올레타의 아리아였죠.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 이 순수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에 난 사랑 따윈 몰라 자유롭게 살 거야 소리치지만 이상하다 이상해 제목에서 얘기하죠. 사실 그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알프레도의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먼저는 마십시다 행복한 술잔으로 파티의 합창곡 축배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브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작품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 중에서 첫 번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죠. 소프라노 엘린 매너 앤 토마스의 음성입니다.

헨델의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린 매너앤 토마스가 불렀습니다. 이 헨델의 오페라를 아주 풍성하게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추석 특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난 인간의 목소리.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이 헨델 같은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와 아름다운 아리아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오페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좀 낯설지 않을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죠. 정말 이야기 보따리세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고향은 어떤 곳일까?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오래 살았던 곳일 수도 있고 그저 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독일 시인 아우구스트 폰 플라텐, 그가 보덴제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어지는 시 보덴제에서인데요. 보덴제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 나라에 걸쳐 있는 큰 호수. 알프스를 바라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수라 예부터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오갔던 곳이죠. 플라텐은 시 첫 번째 부분을 바로 그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순풍이여 도출 부풀려다오. 내 배를 저 먼 기슭으로 실어가다오. 떠나야 한다면 난 기꺼이 떠나리라. 순풍이여 도출 부풀려다오. 내가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꺼라 스위스의 들판이여. 순풍이여 도출 부풀려다오. 비록 내가 이곳의 황홀함 속에 머문다 해도 저편에서는 사랑의 끈들이 날 붙잡고 있으니. 참 행복한 귀향이죠. 눈앞에 펼쳐진 보덴제의 풍경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고향을 향하는 시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저편에 있는 사랑하는 이가 그를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르면 고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 그대의 백합 같은 손을 잡으리라 기대했소. 더욱 다정한 인연이 우리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요. 아 슬프도다. 그댄 나보다 먼저 떠났구려. 훨씬 더 좋은 고향으로. 아 슬프도다. 나 또한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머지않아 내 작은 배를 몰아 그 더 좋은 고향으로 가기를. 오 사랑하는 이여. 첫 번째 부분에서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하지만 돌아가 보니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는 곳이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의 훨씬 더 좋은 고향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죽음 너머의 세계가 되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고향, 먼저 떠난 사랑이 있는 고향. 그 사이에서 이 고향이라는 말의 뜻도 달라집니다. 슈만은 플라텐의 시 보덴제의 설을 작곡하면서 시의 두 부분을 모두 하나의 작품 안에

담습니다. 1846년 작곡되고 48년에 출판된 네 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의 제2곡. 피아노 반주 없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부르는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 하나의 보댄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고향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고향으로 바뀌는 노래. 슈만의 암 보댄제, 보댄제에서입니다.

고향을 노래한 슈만의 합창곡 보데노소에서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슈만의 합창곡입니다. 요랑의 무리.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고 일교차가 무려 300도에 이른다는 것. 수많은 운석이 쏟아져 흉터 많은 얼굴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지구로부터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달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향한 쪽으로 조금 길어진 달걀 모양이라는 것. 달에서도 문퀘이크라고 불리는 월진이 발생한다는 것. 달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남긴 발자국은 수백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달은 대기가 없어서 태양이 떠도 하늘이 어둡다는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세상 풍경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Fly Me to the Moon의 프랑스어 버전이었습니다. 제목이 Volons vers la Lune였어요. 달을 향해 날아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라우라 피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소현 씨, 점점 차오르는 달을 보며 작은 소원 하나 빌었네요. 그리고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아, 나도 몸무게가 달에 가서 줄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좀 너무 멀고 힘들죠? 그쪽까지 가기는.

거기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한 씨, 우주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어느덧 들판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른 저녁 따뜻한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6시에 채널을 새음으로 맞춰둡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시작과 함께 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김경한 씨.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새음 가족이신 배우 박지원 씨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내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린드미엘, 제목이 프랑스어인데 허니문이라는 의미죠. 이 곡 프랑스의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 오너 윈터슈타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을 바우바우 아들라, 독일 출신의 집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와 작곡자인 오너 윈터슈타인이 함께 기타를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요란 술쉐르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독일의 집시 기타리스트 바우바우 아들러가 연주한 룬드미엘 허니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YJL1030님,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했는데 참 멋진 음악을 들으며 힐링합니다. 빌라로보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0426번 쓰시는 분, 딸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데리러 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음악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따님과 함께 무사히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345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샤를 아즈나브르의 곡을 청하셨는데요. 이 곡도 좋아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억문에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이죠.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배우로도 여러 영화에 출연을 했었죠. 샤를 아즈나브르가 노래합니다.

세 곡의 샹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1960년대 오래전 샹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es Amants, 연인들이라는 곡이었어요. 샬레 듀몽이 작곡하고 에디트 피아프가 작사한 곡인데요. 노래를 샬레 듀몽이 불렀죠. 이 익숙한 피아프의 목소리도 있지만 뭐 본격적인 듀엣곡이라고 하기엔 좀 뒤로 물러서 있고 코러스를 넣어주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샬레 듀몽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의 코러스가 함께한 Les Amants, 연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크리스토프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데뷔한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가수입니다. 그냥 크리스토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어요.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알린이라는 곡, 그의 뭐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거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샬 아즈나부르, 동유럽의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엉문의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에버라이트 008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금도 라이브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하셨네요. 6년째 해외에서 고정 청취자인데 오늘 알았어요. 저는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아이 낳고 코로나 시절 혼자 수유하면서 갇혀 있을 때 세음 들으며 살아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BBC 라디오보다 세음 음악 선곡 퀄리티가 월등하다고 주변에 얘기하며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BBC가 참 엄청난 라디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주변에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라이트 008님 스코틀랜드에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금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002년 4월생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과 동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 아들이 9월 23일부터 잠시 한국을 떠납니다. 공부하러 일본으로 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아들이 건강하게 목표했던 것을 차곡차곡 해내길 응원하며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23일 날 떠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계시겠죠? 네,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르보 페르츠의 곡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오늘은 영국 출신의 두 연주자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르보 페르츠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이었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726번 쓰시는 분, 퇴근길 부산 광안대교의 가을 저녁이 아름답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네요. 네, 부산 이 바닷 광안리에 멋진 풍경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956번 쓰시는 분, 음악과 사진이 어쩜 이리 잘 어울리는지 가슴이 파르르 떨립니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사진 보시면서 문자 주셨나요? 그리고 3158번 쓰시는 분, 슈피겔임 슈피겔이 흘러나오는 지금 도서관 창밖으로 점점 차오르는 달이 빛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며칠 후면 아주 꽉 차겠죠. 문자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해가 정말 짧아져서 이제 뮤직 인사이드를 들려드릴 무렵이면 어둑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둑한 하늘이 펼쳐질 때는 첼로 선율이 떠오르고 깊고 푸른 빛과 슬픔을 잘 다루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데이빗 달링의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죠. 오늘은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2009년 앨범 Prayer for Compassion에 수록된 곡인데 이 앨범의 곡들은 기억, 연민, 용서, 전쟁, 평화, 삶, 그리고 자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Remembering Our Mothers, 이 곡의 제목이 My Mother가 아니라 Our Mothers라는 것에 마음이 머뭅니다. 데이빗 달링은 왜 Our Mothers라고 했을까?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이면서 모두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하는 곡이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곡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의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 사데 21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하나의 언어처럼 탐구한 현대무용 작품이었는데 데이빗 달링의 깊고 웅장한 선율이 어떤 무용으로 피어났을까 궁금해집니다. 데이빗 달링의 작품 중에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이너 블루가 고독한 저녁이라면 Remembering Our Mothers는 기억이 머무는 저녁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첼로가 낮은 음으로 기억 너머의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저녁. 거기엔 나의 어머니도 있고 우리의 어머니도 있고 시대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깊고 장중한 그리움을 품은 곡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기억 속으로 잠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 슬픔보다 더 깊고 오래된 슬픔, 연민의 마음으로 떠올리는 세상 모든 어머니. 데이빗 달링이 그린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쩌면 마치 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은 존재가 아닐까. 작게는 오늘 저녁 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주는 마음이고, 크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데이빗 달링이 작곡하고 연주한 곡 Remembering Our Mothers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어드린 곡 역시 어머니에 대한 곡이죠.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전해드리죠. 체코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죠. 막달레나 코셰나의 노래,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그리고 앤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스페인의 시인 미겔 에르난데스 시에 실비아 페레스 크루스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는데요. 카탈로니아 출신의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전쟁의 참상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깊은 슬픔이 담긴 시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막달레나 코시에나의 노래, 메조소프라노죠. 그리고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안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5805번 쓰시는 분, 어제가 친정어머니 기일이었는데 오늘 음악들이 오랜 그리움을 더 깊게 합니다 하셨네요. 또 0810번 쓰시는 분도 못 갈 뻔했는데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 성묘 다녀가는 길입니다. 막히는 길이지만 같이 라디오 들으며 노을도 보며 가니 참 좋네요. 항상 고맙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죠? 참 좋은 남자친구분이시네요. 네, 081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애청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경숙 씨, 한 달 전 별안 간 남편을 멀리 보낸 친구 민자, 자매 같은 친구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늘 이 시간을 경청하는 친구니 음악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곡을 정하셨어요. 네, 자매 같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음악 한 곡 전해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친구분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으신 곡 빈센트였죠. 돈 맥클린의 노래. 돈 맥클린이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고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듯 곡을 만들었고 불렀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420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초가을, 이른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산책을 나왔어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던 곡,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 Once Upon a Dream 이었습니다. 어제는 This is the Moment, 또 다른 넘버를 전해드렸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두 곡이죠. 오늘은 Once Upon a Dream, 지킬 박사의 약혼녀 엠마가 부르는 노래죠. 이 곡 오늘은 린다 에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빈센트 듣는 동안에 띄워드렸던 사진을 보내신 분이네요. 중3 아들이 노을 사진을 찍더니 엄마 새음에 보낼 거죠 하네요. 와 멋진데 했더니 씩 웃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말수가 줄어든 아들이 건넨 노을 한 장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 오늘도 새음과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멋진 노을 사진. 네, 그 숲 위로 펼쳐지는 구름과 또 지는 해. 노을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밀롱가 트리스테입니다. 슬픈 밀롱가죠. 셀리 포터 감독 주연의 영화 탱골레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인데 영화에서는 그 둥근 원탁 앞에 앉아서 새로운 그 새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빈 종이 위에 연필을 집어드는 장면에 바로 이 곡이 흘렀습니다.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영화죠. 마농의 샘 OST에서 Générique Fin 전해드렸어요. 엔드 타이틀이죠. 이 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의 선율을 인용했죠.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샹클로드 푸티의 곡이었고요. 하모니카 연주는 투츠 딜레마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세의 오페라 하바네라 가운데 카르멘 그리고 라꿈파르시타 뭐 탱고를 대표하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접속곡이었습니다. 마르티나스 리투아니아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자 마르티나스의 연주 그리고 헝가리안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밀롱가 트리스테 세바스티안 피아나 아르헨티나의 그의 곡인데요. 밀롱가 트리스테를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영화 음악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입니다. 스텔비오 치프리아니라는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셔도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음악은 많이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음악, 영화 Femmina Ridens, 웃는 여자라는 1969년 이탈리아 스릴러 영화인데요. OST에서 마리의 테마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였죠. 헝가리의 전통 춤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쓴 곡. 이 곡을 요셉 랜드바이, 헝가리의 유명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랜드바이의 아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셉 랜드바이 주니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의 연주 몬티의 차르다시.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이었는데요. 실바나 망가노와 밀바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다모레 시무오레, 사랑으로 죽다라는 1972년 영화의 테마곡을 출연했던 배우이자 가수 밀바가 노래했습니다. 모리꼬네와 밀바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페미나리 댄스, 웃는 여자라는 이탈리아 영화의 OST에서 마리의 테마,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주윤 씨의 신청곡입니다. 내일이네요. 9월 23일은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50주년 되는 금혼식 날입니다. 1976년에 만나셔서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두 분은 각자 회사에서 퇴근 후 안국동 화실에서 만나 그림을 배우시고 주말에는 함께 스케치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또 매일의 데이트 후에는 아빠가 창작하신 시 한 편씩을 엄마에게 적어주시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댁에는 그 시절에 그리셨던 유화 그림이 걸려있는데요. 무려 50년 전 그 시절 부모님의 데이트가 참 순수하고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반세기를 함께 지내오신 두 분,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의 사연이 깃들어 있는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가족이 다 함께 모이신다고 하셨는데, 네,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하루 앞당겨 전해드리겠습니다. 얼굴, 우리 가곡이죠. 신귀복 작곡, 신봉석 작사, 얼굴을 정하셨어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고요. 이성우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지난 2008년 독일 뒤셀도르프의 벤라트 노인 요양시설 앞에는 조금 특별한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란 바탕에 초록색 H가 있는 표지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벤치까지 실제 버스 정류장과 똑같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 만들어진 가짜 버스 정류장은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종의 다정한 거짓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어르신들은 주로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곤 했다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였다고 하죠. 세상은 그제야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다고 설득하는 대신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함께 버스를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 곁에 앉아 버스가 늦는 것 같으니 우리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올까요? 그렇게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차를 마시는 동안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어르신들은 다시 당신들의 공간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괜찮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죠. 독일의 요양원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독일을 넘어 세계 각국의 돌봄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족을 보살피러 가는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고 보살필 아이도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대신 가장 안원했던 시절의 기억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드린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습니다. 비록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는 가짜 버스 정류장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나중까지 남는 것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핀 기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곳.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에 어떤 기쁨과 어떤 울컥함이 담겨 있는지를 요양원 앞에 만들어진 가짜 버스 정류장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독일의 요양원에서 처음 시작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가짜 버스 정류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연주 어머니였습니다. 3145번 쓰시는 분, 아 맞습니다. 작년에 백수 넘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선망이 오면 항상 집에 간다고 하셨어요. 주로 밤에. 그때는 잘 모르고 힘들어하기만 했네요. 버스 정류장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이제 전해드릴 곡은 영화 음악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영화였죠.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전해드리죠. 부온 주어르노 프린치페사 니콜라 피오바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주인공 구이도의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긴 트랙이죠. Buongiorno Principessa, 안녕 공주님. 그 아내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니콜라 피오바니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 Gracias a la vida, Violeta Parra의 곡을 오늘 오마라 포르트 온도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1974년 버전인데요. 40대 중반의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 오마라 포르트 온도 그리고 마르틴 로하스의 기타 연주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엘 183,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게 비올라 트리오 반드레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방은 오늘 첫 곡입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 루체로 리치의 거침없는 연주입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데요. 루체로 리치의 바이올린 그리고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26 루체로 리체 바이올린 빼로 감바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운유망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입니다. 전악장이 다 좋지만 특히 마지막 악장 4악장은 알라 칭가레제 집시풍으로 되어 있죠. 가장 인기 있는 악장이고요. 따로 떼어서 앵콜곡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게 비올라 트리오 반드로가 함께합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 4중주 곡 가운데서는 슈만의 곡과 더불어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곡이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그의 비올라, 트리오 반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 곡 정해놓고 대곡 위주로 해설과 함께 음악 심도 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전해드립니다. 1773년은 이 모차르트한테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특히 교향곡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차르트가 빈에 갔던 목적은 빈에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에 커다란 예술적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빈에는 모차르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대가 바겐자일, 그리고 모차르트와 친해지는 디터스도르프, 그리고 얼마 후 빈 궁정악장이 돼서 모차르트와 경쟁하게 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 레오폴트 호프만, 요한 밥티스트 바넬 같은 대작곡가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제프 하이드는 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이 빈 음악회의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단조 교향곡을 여러 번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빈에서 얻은 이 같은 음악 체험이 이 모차르트의 예술적 양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일군의 작곡가들은 이 새로운 움직임을 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에 반발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려는 문학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정신운동이죠. 자주 언급하는 질풍노도, 슈트루먼트 드랑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에서는 비감 어린 극적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단조를 선호하고 또 밀도 있는 주제나 동기조작법, 발전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그 영향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요제프 하이든의 경우 이미 1772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모차르트도 적지 않이 그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773년에 모차르트에게서도 단조 교향곡이 나오게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볼팡아모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모차르트는 단조보다 장조를 선호했죠. 그래서 교향곡도 이 G단조 교향곡 25번과 40번 두 곡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곡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죠. 작은 G단조가 25번이고요. 큰 G단조가 4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혹 잡지 편집하다가 둘이 혼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미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보팅의 번호 78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웨르크 할루벡의 탄젠토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보트켄번호 78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웨르크 할루벡의 탄젠트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인 중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있는 황금빛으로 가득한 들판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또 시작해봅니다. 홍광현 작곡 황금 들려, 홍광현의 기타, 전지인의 해금 연주입니다.

풍년의 기쁨을 흥겨운 가락에 담았습니다. 풍년가 안은경의 피리와 태평소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먼저 만난 곡 홍광현의 기타와 전진의 해금으로 황금 들려 함께 하셨습니다.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계절인데요. 계속해서 정확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천년만세를 가야금 독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천년만세는 모두 세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가락 도들입니다. 영산회상 뒤에 이어서 연주를 한다고 해서 뒤풍류라고도 하죠. 박세연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반주입니다.

0: 다야금의 정갈한 선율로 천년만세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 속 흥겨운 장면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심청가 가운데 익숙한 장단과 소리가 돋보이는 방아타령 대목.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조용복의 북장단입니다.
1: 백배설에 하지고 황성기로울 올라갈지 땅수교를 허르는 건너 녹수정을 지내갈지 인력은 점점 황혼인지 사람 자취 끊어져 뻘르고 바위 없고 근처 인간은 없는 모냐 혼자 걱정으로 어둑이제 동거를 하니 어디서 방아소리가 얼른 얼른 들리거늘 옳다 여디어 동네가 있구나 네가 찾아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돈들로 밭들로 더듬 더듬 더듬 찾아가 부지불각 들어서며 숨결도 가쁜 김에 떡성으로 하는 말이 연말 조금 무릅시다 그중에 유아를 비어긴 하나씩 나서면서 책망인지 욕설인지 호령을 내놓는지 아니 남녀가 유별하단 말은 삼청 통자도 다 아는 바인지 여인님은 모인 곳에 의관을 헌장자가 불문곡지 달려드니 그 제규부를 쏘는 본망울을 쑥 집어내라 신봉사 들어본즉 말하는 그 여인 말 성음부터 온체 싸나올 뿐만 아니라 밥 굶은 밤소님이 거센 채에서는 안 될성 싶어 툭 까놓고 하는 말이 요 황성 근처 아씨들이 눈망울을 잘 뺀다기에 나는 눈망울을 아주 빼서 우리 집에 두고 왔지 저 여인 하는 말이 내 그 손 눈 없는가 자세히 살펴봐라 저 여인 불켜들고 가보더니 아이가 이 손님 정말 눈 없네 아 눈망울도 없는 것이 어찌 밤중에 찾아왔어 기왕 온 것이니 방에는 한번 찌어주지 신봉사도 농담으로 슬쩍 대답하는디 제기 참 공연히 방해를 쪄줘 아 방아 쪄주면 멋이나 좀 줄라간디 어따 그놈의 봉사 의무하기도 하다 주기는 멋져 밥 주고 술 주고 고기 주고 담배 주면 그만이지 신봉사가 밥 주고 술 주고 고기 주고 담배 준다는 통에 방아를 한번 지어보는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방아요. 방아 만든 제작을 보니 사람을 비양턴 거 두 다리를 쩍 벌렸네. 어유 와 방아요. 옥배농 하나 배녀를 넣은가 한 하리애가 잠이 찔렸구나. 어유 와 방아요. 어이구 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초원궁이는 맵시련가. 어유 와 방아요. 아이크등 땅땅 잘 짓는다. 어유와 방아요. 머리를 틀어 굴리는

0: 방아요 오랑디랑 잘 짖는 더유와 방아요 빼곡빼곡 잘 짖는 더유와 방아요 어이 그덩덩 너무 잘 짖는다 어이요 방아요
1: 판소리의 흥겨운 장단을 만나봤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방아타령,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조용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와 북이 만들어낸 힘찬 호흡에 이어 이번에는 여러 악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풍성한 전통 기악의 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음악의 여러 장르를 연구하고 복원해온 전통음악연구회 산의 연주로 대풍류 서도 듣겠습니다.

대풍유 선호였습니다. 전통음악연구회 사내 연주로 대풍유의 깊고 힘찬 울림을 만나봤습니다.

0: 아름다운 우리 음악과 정갈한 이야기 KBS 라디오 국악의 향기를 듣고 계십니다.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통 소리를 바탕으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섯 곡이 담겨 있는데요. 지게소리, 진주남봉가, 권주가, 천안도 삼거리, 용천검입니다. 김영우 오환이 편곡 이음을 김영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여러 지역과 장르의 전통 소리가 하나로 이어진 이음이었습니다. 김용우의 목소리로 만나셨고요. 이번에는 국악의 향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우리 음악을 오늘의 감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984년 창단 이후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그룹 들소리의 연주입니다. 수재천 함께 하시죠.

오래된 음악이 오늘의 감각을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이어진 수제천이었습니다. 들소리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제 오늘 국악의 향기 마지막 곡입니다. 마름달은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 바로 추수를 마무리하는 이맘때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인데요. 계절이 조금씩 깊어가는 시간, 김원지의 해금 연주로 마름달 열을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니퍼셀의 그것은 자연의 목소리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녀 체칠리아를 위한 송가에 들어있는 네 번째 곡인데요. 음악을 두고 모든 생명체가 통하는 자연의 언어라며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질 펠드먼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함께하는 아칠리투 연주에는 나이젤로스입니다.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This Nature's Voice 해니 포셀의 그것은 자연의 목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는 소프라노 질 팔드먼이었고요. 아칠루트 연주에는 나이젤로스였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만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텔레만이 파리 방문 중에 출판한 실내악 작품집 새로운 4중주 중에서 1번 D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43의 D3입니다. 비브멍으로 시작해서 텅드르멍, 비틀, 개멍, 모더레멍, 비트까지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존 홀로웨이의 바이올린, 린데의 브루마이어 투츠의 플룻 연주, 로렌츠 두프트슈미트의 비올라다 감바, 울리케 베커의 첼로, 라르스 울리 모르텐센의 합세코드 연주입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새로운 사중주 1번 디장초, 텔레만 작품 번호 43의 D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존 홀로웨이의 바이올린, 린데의 브루마이어투츠의 플루트, 로렌츠 두프트슈미트의 비올라다 감바, 올리케 베커의 첼로, 라르솔리 모르텐젠의 합시코드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 텔레만의 대자이죠. 칼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첼로 협주곡 A단조, 보트캠 번호 17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준비했습니다. 엘리너 프레이가 첼로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아카데미아 대 디소난티와 함께 연주합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가 그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세상을 떠난 1750년 베를린에서 발표한 작품 첼로 협주곡 A단조 보트킨번호 170 중에서 오늘은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알레그로아사이 전해드렸습니다. 작품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정적이면서 대담한 감정 표현들 속에서 엄격했던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첼로 독주엔 엘리노 프레이 함께한 단체는 프레이가 이끄는 아카데미아 데 디소난티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곡은 작곡자 미상의 14세기 이탈리아 춤곡 준비했습니다. 트리스탄의 라멘트라는 곡인데요. 활로 켜는 중세 현악기, 비엘 연주의 주르디 사발, 타기 연주에는 페드로 에스테반입니다.

작곡자 미상의 14세기 이탈리아 춤곡입니다. 트리스탄의 라멘트, 중세 현악기 비엘 연주에는 조르디 사발, 타악기 연주에는 페드로 에스테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이탈리아 취향의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971번입니다. 원래는 건반곡인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협주곡 버전으로 들어보시죠.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의 전악장입니다. 프란체스카 비카리의 바이올린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리날도 알렉산드리니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이탈리아 취향의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97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체스카 비카리와 리날도 알렉산드르니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고 존 다울랜드의 여인들을 위한 멋진 장신구입니다. 앙상블 비를레가 연주합니다.

존 타울랜드의 여인들을 위한 멋진 장신곡 앙상블 비를레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은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버텨 인간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쯤 지나면 낯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낸 것을 축하해 100일 잔치를 벌이죠. 출생 때 몸무게의 2배, 통잠도 잔다고 해서 100일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은 곰이 사람이 되고 아기가 기적을 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니 100일의 시간을 들여 아침 필사, 영어회화, 책 읽기, 느리게 달리기 같은 100일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늘로 2026년이 딱 100일 남아있습니다.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여성 배우 시슬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제프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호보켄 번호 7B의 2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고티에 카푸슝의 첼로, 그리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저는 이승현입니다. 이재우 아나운서 저희 선배가 나고야에 지금 KBS 중계진 대표로 출전을 하셔서 열심히 또 중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출발 FM과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여는 한마디.

0: B. 도전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여성 배우 시슬리 타이슨의 말이었습니다. 2026년이 이제 100일 남아있습니다. 아니, 언제 265일이 다 지나갔을까요? 정말 시간 너무너무 빠른데요. 우리가 추석 지나고 한글날 지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올해가 다 간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정말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시작해도 100일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100일 동안 어떻게 지내볼 것인지 또 어떤 새 마음으로 100일을 채워볼 것인지 마음먹은 것들이 있다면 저희 출발 FM과 함께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이어트도 주변에 소문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다짐이나 도전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안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저희가 응원 많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정혜신 님이 출발 FM과 함께 매일 아침 들은 지 거의 100일이 다 돼가는 듯 한다고 하셨어요. 와, 출근하기 싫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100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100일도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는 멘데스존의 무언가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에는 차이콥스키에게 이런 면의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용수 차이콥스키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세로줄입니다. 마지막 작품, 마지막 연주, 마지막 녹음을 찾아봅니다. 1부 끝에는 편식의 유혹 연주 자편,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질 것 같은데요. 날씨 소식 알아보죠. 강혜종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화폭 그리고 큰 일교차가 한 줄 요약이고요. 주의점은 안개 그리고 해안가에 넣을 풍랑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동쪽 산지 또 제주 등에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교적 선선합니다. 예년 수준인데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대전 전주 30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소폭 내려가긴 하겠지만 내일까지 좀 덥겠고요. 모레가 되면 기압계가 조금 변하면서 선선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더위가 좀 주춤해서 서울 기준 26도 또 27도 이 정도로 낮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 당분간 크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글피 연휴 마지막 날 다가오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귀경길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은 궂은 날씨 될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동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 남해 먼바다의 파도가 오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 중 왈츠 들으셨습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과 엔리코 파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2026년이 100일 남았는데 어떤 계획,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3013번 쓰시는 분, 전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철봉에 매달리기. 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턱걸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목격했거든요. 응원합니다. 김형수님은 내 몸 돌보기, 100일 시작해보기 하셨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저의 계획은 올해 뭐였냐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느라 좀 바쁘지만 놀이터에 최대한 자주 나가보기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265일 동안 잘 못 지켰고요. 앞으로 100일 동안 한번 몸으로 놀아보는 것 더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9462번 쓰시는 분, 오늘은 7시 정각부터 9시까지 2시간 꼬박 출발 FM과 함께를 청취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이라 도로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차를 두고 왔어요. 하셨네요. 이제 어제도 보니까 오후에도 차가 많더라고요. 아침 근무하고 갔는데 안전하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각오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씩 설레는 마음이 전날이 되니까 연휴 시작 전날 되니까 오늘은 정말 좀 가뿐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출발 FM과 함께는 내일도 생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5968번 쓰시는 분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능이 이제 57일 남았더라고요. 고3 아들이 수능 날짜보다 성인이 되는 2027년 1월 1일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승재야, 엄마가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한다. 잘하고 있고 수능도 네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내 아들 승재 지하여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100일 남은 2026년도 중요한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다음 주 수요일이 50일 남은 시점이더라고요. 또 이번 시험도 중요하니까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승재 학생도 오늘 공부 잘 되길 바랄게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2번, 도이치 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2번 도이치 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9월에는 작곡가들이 곡을 맺으면서 악보 끝에 그리는 끝 세로줄처럼 음악가들의 마지막 순간,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마지막 무대 준비했습니다.

1990년 8월 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레녹스에 있는 버크셔 숲에서 열리는 탱그루드 여름 음악 축제에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39살부터 뉴욕필 상임지휘를 맡고 청소년 음악회와 해설 음악회로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룬 그는 또한 뮤지컬 작곡가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죠. 이제는 72살이 된 노 지휘자는 1부에서 자신의 곡과 브리튼의 간주곡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을 연주했습니다. 이미 폐암으로 투병하며 기력이 쇠해진 그에게 대단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3악장 연주 도중 심한 기침 발작으로 박자를 놓치기도 했는데요. 단원들은 악장의 활을 보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번스타인은 지휘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네 악장의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 두 달 뒤 그가 세상에 떠나면서 이날이 그의 마지막 지휘로 기록됐습니다. 번스타인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7번 중에서 듣습니다. 교향곡 7번 작품 번호 92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방금 소개해드린 탱그루드 음악축제 1990년 8월 녹음된 음반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작품 번호 92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9월에는 음악가들의 끝세로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마지막 무대를 돌아봤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이번 주 제시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입니다. 이렇게 곡목은 출발 FM과 함께해서 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이 곡을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줬던 그 연주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또 전설적인 연주자 모두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를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샵 9310.

1050로 보내주세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의 신청곡이 선정된 분께는 선물로 롤케이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루임의 사랑의 꿈 썰번호 541 중에서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리베스트룸의 사랑의 꿈 썰번호 541 가운데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연주자는 예브게니 키신이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당첨자는 휴대전화 끝번호 9751번 쓰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롤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 바렌보임, 선우예권, 그리고 키싱까지 연주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일은 같은 곡을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편식 혹은 편식의 유혹, 말머리를 달아서 샵 93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출발 FM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배우 시슬리 타이슨이 말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26년이 딱 100일 남은 9월 23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아일랜드 민요를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런던데리 에어 보내드렸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과 셰크 카네메이슨의 첼로, 벤자민 그로스부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번호 109. 이 곡은 셰쿠 카네메이슨의 첼로 연주, 이사타 카네메이슨의 피아노로 들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0861 청취자분, 편입 수험생입니다. 피곤했는지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잔소리 대신 클래식을 틀어놓으셨네요. 귀는 감미롭지만 뭔가 분위기는 싸한 느낌이네요. 하셨어요. 때마침 저희가 보내드린 곡도 무언가였네요. 어머님을 대신해서 첼로와 피아노가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으셨을까요? 오늘 공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595번 쓰시는 분,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우리 아기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서툰 엄마지만 오늘부터 100일 동안 친해져 보겠습니다. 100일의 기적이 올 거라 믿어요. 하셨습니다. 와, 일단 아가 출산을 축하드려요. 지금 회복 잘하셔야 되는 시기일 텐데 지난주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100일 뒤면 크리스마스 이브쯤 될 것 같아요. 정말 선물같이 찾아온 아가일 것 같은데요. 100일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아기와 함께 100일의 기적을 꿈꾸시는, 사실 100일의 기적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3일이나 148일에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오긴 오니까 지금부터 하루하루 아기랑 많이 친해지시길 바랄게요. 수험생분 그리고 신생아 우리 어머님께 힘내시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6 오르간 시리즈 두 번째 공연 올리비에 라트리엔 이신영 포엔지에 5쌍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오르간 듀오 버전으로 변곡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중 샤코네를 비롯해 라무와 라벨, 보로딘의 작품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당첨되신 분께 개별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곡 보내드리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쾌헬 번호 3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3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손여름의 연주로 보내드렸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발레리노 차이콥스키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아한 반주에 맞춰 춤추는 차이콥스키 상상이 되시나요? 차이콥스키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글에는 발레 공연 보기를 좋아하고 발레 동작 마임을 흉내내는 것이 그의 최고 개인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발레리노 차이콥스키라니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그가 35살,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일하던 1875년 겨울의 일입니다. 순회 공연차 모스크바에 방문한 프랑스 작곡가 까미오 생상스와 차이콥스키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생상스의 성격은 더 유쾌했고 박학다식함과 다재다능함, 음악성, 오르간 연주 솜씨도 모두 놀라웠죠. 5살 차이였던 두 사람은 단번에 친해졌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와 생상스가 모두 좋아한 것이 바로 발레. 발레 음악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춤을 추는 것까지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이 즉석 공연을 열기로 합니다. 장소는 마침 비어있던 모스크바 음악원의 강당. 작품 제목은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남성 조각가와 그가 사랑한 조각상의 이야기인데요. 조각가 역할은 차이콥스키가 맡고 그가 사랑에 빠지는 여성 조각상 역할은 생상스가 맡았습니다. 35살 차이콥스키와 40살 생상스가 겉옷을 얼기설기 두른 채 아름답고 화려한 이 임무, 마드되를 추었고요.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장이자 위대한 피아니스트였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이 피아노로 이들의 춤을 반주했죠. 이날의 깜짝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동생 모데스크가 기록한 공식 전기에 실려 있습니다. 모데스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 깜짝 공연을 두고 세 사람과 지인들끼리 무척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작품 번호 20 가운데 정경 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작품 번호 66 가운데 왈츠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작품 번호 20 가운데 정경 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작품 번호 66 가운데 왈츠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베르겐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발레 곡 좋아하시는 분들도 발레 애호가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권미륜님 차이콥스키가 발레리노?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셨고요. 정문주님, 백조랑 잔미녀? 아, 발레 애호가에게 오늘 아침은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4817번 쓰시는 분은 8월에 예당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민철 발레리노의 백조의 호수 봤을 때가 떠오르네요.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나셨다고. 1387번, 1378번 끝번호 쓰시는 분은 빌리 엘리어트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많이 남긴 차이콥스키. 또 조창현님은 발레리나 김주원님이 손석희 앵커 방송에서 발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셨던 걸 말씀해 주셨어요. 조용하게 미친 자들이 뼈가 자라지 전부터 모든 것을 쏟아부어 몸을 바꿔가며 만드는 예술이다. 국립발레단 또 단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김주원님 제가 인터뷰를 또 봤는데 당대에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철학을 가진 멋진 무용수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질투하고 부러워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께 차이콥스키의 그 발레리노로서의 면모가 오늘 많이 다가간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한데요. 오늘은 3분백과 발레리노로서의 차이콥스키 면모를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한 줄 신청곡 휴대전화 끝번호 7569번 쓰시는 분입니다. 몸이 아플 때 엄마의 따뜻한 수제비가 소울푸드인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저에게 소울 뮤직인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달에게 바치는 노래 신청할게요. 치유받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안토닌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달에게 바치는 노래 오늘은 파블로 페란데즈의 첼로와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달에게 바치는 노래, 파블로 페란데즈의 첼로 연주와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였습니다. 슈테판 하우저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형민님, 첼로 선율로 루살카를 들으니 색다른 감동이 오네요. 6402번 쓰시는 분, 루살카 듣고 저도 힐링했어요. 끝번호 3984번 쓰시는 분, 임신 7주차 아이 등교길에 입덧으로 속이 울렁거리다가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루살카라는 곡이 많은 위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전에 함께하신 라흐마니노프 곡은 또 저에게도 좀 용도가 있는 곡이

입니다. 다퉜을 때 이 곡을 찾아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7394번 쓰시는 분, 어젯밤에 신랑이랑 심하게 다퉜어요. 오늘 일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서 멀리 운전해서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20년을 넘게 살아도 싸울 일이 있네요. 우리 신랑을 비롯해서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날 밤에 싸우고 나면 다음날 아, 운전할 때 괜찮을까 이런 마음 사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음악 한 곡 찾아 들으시고 또 함께 들으시면 언제 싸웠냐는 듯 다시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유와 상관없이 풀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네, 우리 명절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사이좋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길시암의 바이올린, 조나던 펠트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내일도 생방송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죠. 엔지니어 이흥규, 조충식,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승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